나는 안 고토 왕카베바이. 프로프 바르토 강수룽 꿈보카루 꿈보카루 우토 가테네사 운응하나안 맛난 세노밭 우로 왕카베 구두생 프라이트노요. 시오코 마토 아케유토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